0: 백수령님 보고 드립니다. 저는 옥강교 수비중대 중대장 장희선입니다. 소령님의 지휘에 따르는 상부의 명을 받았습니다.
1: 그래. 안준회장.
2: 네.
1: 자네들 이리 와봐. 이쪽은 어강 지역 순찰을 맡은 안준회장이다.
0: 네, 서로 아는 사이입니다.
1: 잘 듣네. 내 말 잘 들어. 난 놈들이 이 다리를 폭파할 거라는 판단이다. 이미 짐투 부대 하나가 넘어왔어. 이 다리를 지키는 건 두 사람한테 맡긴다. 자네들은 무조건 내 면을 따라 즉시 어강격 방어를 강화시켜. 장대장, 다리 부족 고지에는 방어 변력을 배치했나?
0: 안 했습니다. 병력이 부족합니다. 다리 양옆 인원과 차량을 밤낮으로 검문하고 있고 다리 위쪽 아래쪽 공격기점 방어를 위해 남 병력 모두 배치했습니다.
1: 안준회장.
2: 네.
1: 다리 부족 고지 수비 임무를 막일 테니까 당장 공격점을 구축하고 밤낮으로 지켜.
2: 그럼 순찰은 어떻게 합니까?
3: 지금 내 지시에 따른다.
1: 자넨 다리 부족 고지만 제대로 지키면 놈들은 고공격 가까이 올 수 없어.
2: 알겠습니다. 당장 산에 사람을 파견하겠습니다.
1: 그리고 저 부대 파견해서 수시로 두 중대 수비 상황을 검사할 것이다. 만약 수비가 해해지면 반드시 엄벌한다. 알겠나?
0: 네, 네 알겠습니다.

0: 노중이, 자네 폭파 전문가라고 했지. 만약 자네들어 이 다리를 폭파하라고 한다면 폭약을 어디에 설치할 건가?
1: 저라면 저기 지진으로 파손된 뒤 다시 보관한 부위를 노릴 겁니다. 거기가 가장 폭파하기 쉽고 복구하기도 어렵습니다.
0: 좋아. 그럼 이 임무는 자네가 맡아. 놈들의 이 다리를 폭파하려 한다면 우리가 도와야지. 당장 대관들을 데려가서 폭약을 설치해.
1: 적들을 도와준다고요?
0: 그래. 시킨 대로 지내.
1: 예, 알겠습니다.
2: 我的初步计划是这样，凌晨3点40分开始行动，二排和火力排负责占领北处的这个高点，有两重意义，第一是以火力消灭控制桥面和桥两端的敌人，支援一排和工兵排的行动，第二万一炸桥不顺利，可以阻击从前方溃退下来的敌人。 一排的任务，二班提前渡江，消灭南岸的桥头堡和探照灯。三班消灭北岸的桥头堡和探照灯。之后二班、三班就地在桥头支援工兵排的行动。一班和我在下游做机动后备，准备接应完成任务的工兵排。在战斗打响2分钟以后，工兵排在上游的 500米处，砍几棵树作为漂浮物，向桥头漂浮。根据水流的速度，5分钟可以漂浮到桥墩。那么也就是说，一排，你们只有3分钟的时间，要干掉2处碉堡，有什么问题吗？
3: 没问题。
4: 二班、三班两个班，配一具90火箭筒，我一发就让碉堡升天。
3: 桥头堡的火力威胁不到桥下，二排和火力排，你们必须保证不让桥面上的敌人有机会攻击桥下。
2: 科长，放心吧，我看过了，地形很好，我们的机枪和迫击炮绝对能控制桥上的敌人。
5: 科长，我们是不是可以随一二排的进攻一起直接抵达桥下？这还快点。
2: 我呢，就是怕你们直接卷入战斗， 影响到你们的炸桥行动。漂流的速度确实是慢了一点，但是一旦战斗打起来，敌人不会关注到桥下，再加上探照灯被打灭之后，整个水面一片漆黑，十分有利于你们的行动。
3: 是，我按计划执行。

0: 소령님, 다리 북쪽에 있는 부대로 가보겠습니다.
1: 그래, 가봐.
0: 네.
2: 대대장님, 배치 끝냈습니다.
3: 벌써? 문제 없는 거지?
2: 문제 없습니다.
3: 전우 정치는 어디서?
2: 다리 남쪽 끝에 있는 벙커에 뒀습니다.
3: 좋아. 자네가 직접 해. 반드시 소모시켜.
2: 네, 알겠습니다.
3: 가봐.

0: 快！曹军队长的命，我派上司令长，同志，苏飞中队副司令，崔中队的命令。
1: 부준회장, 지금 당장 부대를 이끌고 다리 아래를 공격해. 놈들이 다리 기둥에 연결해서 전시했을 수 있어.

0: 차단장님. 군단에서 통보입니다. 전방에 있는 적군이 대규모 공격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 침투부대 하나가 미군의 후방에 있는 중요한 보급소를 폭파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전방에 보급물자가 시급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더러 안전한 보급로와 옷광결을 온전히 지켜내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1: 백성호 쪽은 어떻게 됐어?
0: 백소령은 적군의 옷광교 파괴 시도 음모를 사전에 파악하고 옷광교의 지뢰 매설을 지시했습니다.
1: 뭐야? 그렇게 되면 옷광교가 폭발되는 거 아니야?
0: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뢰와 수레는 인명피해를 줄 수 있으나 철근이나 콘크리트 같은 구조물에는 큰 피해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2: 그래? 그렇게 하려면 폭탄의 양과 폭파 범위를 정확히 계산해야 할 텐데.
0: 맞습니다.
2: 다시 확인해봐.
0: 네.
3: 맞아. 서배정 씨 와봐. 그래. 서배정 씨 와. 서배정. 그래 라
4: 그래. 어디서 고민 많이.
5: 我就搞明白，怎么回事？可是敌人在脚下，发了水雷和吊雷，对桥梁没有损伤。
6: 但对于我们是绝知命的，
5: 大伟啊，我对不起你，要是真查了，再仔细的。行了，现在不说这个，告诉我，还有什么办法可以再次阻止炸桥？
6: 其实，科长，其实用不了那么多炸药，我们就能把桥给毁了。接着说。
7: 发现，这就是那个在地震时垮塌过的桥墩，很多水泥都已经剥落了，露出了很多锈迹斑斑的钢筋。
8: 谁？
7: 桥没炸成。
8: 明白了。
7: 怎么搞的？要我们帮什么忙？
6: 别急。

0: 서장님께서 뭘 하십니까?
1: 나들어 당장 들어와서 피해 상황과 전투 결과를 보고하라고 하셨어. 근데 지금은 중군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 아직 들어갈 수 없다고 했어.
2: 백설아님, 적군이 철수하고 있습니다. 녹색 신호탄 두 발을 발사하더니 전부 철수했습니다.
1: 다리 부족 고지는 달아했나?
2: 상호 불명입니다. 하지만 총소리는 나지 않습니다.
3: 선생님, 저희 중대가 다리 북쪽 거지를 점령했습니다.
1: 놈들이 스스로 포기한 건지 아니면 너희들 점령한 건지 사실대로 말해.
3: 그게 스스로 철수했습니다.
1: 그래, 좋아. 이제 가도 되겠네. 니들 각자 속임대로 자리를 지켜.
3: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1: 차단장님께서 전투 결과에 의문이 있으신지 나보고 당장 들어와서 보고하라고 하신다. 실은 내가 마음이 안 놓여서 좀 늦게 가보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을 봐서는 그럴 필요가 없네.
3: 만약 적군이 다시 돌아와서 다리를 폭파하면 어떻게 합니까?
1: 야, 이 병신아. 다리 보조 고지를 포기했다는 건 패배를 인정한 거야. 그리고 다리 보조 고지에 지원 없이는 오경교에 접근할 수 없어. 사전에서 부위원대장이 두 연대를 이끌고 지원하러 오고 있으니 그 사람 연락에 따라.
3: 네, 알겠습니다.
4: 按照三班长口述命令执行。 陈树民代理我指挥。 梁晨。
5: 三班长，你说说，梁科长还有什么指示？他做什么去了呀？还有，科长为什么让我们撤回来？有什么计划？你都要说清楚了。
6: 老孟，你别着急，你慢慢说。科长打完信号弹就给我写了这张纸条。 然后告诉我说，所有人员必须撤回营地，目的是为了让敌人放松警惕，这样的话他的下一步行动才有可能成功。科长说，前方咱们的进攻开始了，三排再把敌人弹药库一炸，敌人一定会急着往前方运送弹药，所以他就带着一班和工兵排长过江去了桥南的公路，准备劫持敌人运送炮弹还有炸药的汽车炸桥。哦，科长本来是不打算带着游击队的正队长去的，但是正队长说他有船可以渡江。 弟兄熟悉，就带他走了。那科长对部队的行动有什么指示吗？科长说，师首长给的最后期限是今天早上9点必须炸掉一江桥。科长他一定争取在8点之前完成这个任务。但是，万一在8点之前没有炸掉一江桥，就让指导员用电台报告失职，然后率领全部人员重新夺取桥北高地，设法阻击南逃的敌人。
5: 不惜战斗到最后一个人，一定坚持到大部队赶到，消灭逃敌。还有其他的吗？
6: 没有了。
5: 不愧是老侦察兵，基本功都在，叙述得很清楚。你先休息去吧。
6: 是。
5: 哎，梁科长的指示和动向，到此为止，不要再和任何人提及，明白了吗？
6: 明白了，指导员，连长，我先走了。
5: 顺便执行科长的命令。按照科长的指示，现在由我指挥。
7: 好，我们大家现在一起来研究一下如何落实科长的指示，并且尽量配合科长的行动。
5: 我有点初步的想法，说出来我们讨论一下。
7: 坐。 现在呢，我们要做两件事情：第一，侦查桥北高地的敌情，做好重新攻占桥北高地的部署和准备；第二，派出一个班带着机枪和迫击炮，在桥头附近做好埋伏，准备随时接应科长他们。大家觉得怎么样？有没有什么需要补充的？说明，可以啊。
5: 侦察科跟着科长没白干啊，都到沉船了，这是，真为你高兴。
4: 陈队长，还有多长时间到公路？
0: 我们就在公路边上，翻过这个坡就到了。有敌人。
4: 此时美军好像还没有起床。
0: 这是什么部队？
4: 工程部队。离玉江桥那么近，一定是为了修桥准备的。当然了，前提是我们得把桥先给炸了，才能用得上他们。陈队长，咱们不往前走了，就从这儿下公路。
0: 好，
5: 曹队长。
6: 好，
4: 科长，
6: 起路。
4: 郑队长，你带着大家前出观察。
0: 好，这边跟我走。
3: 科长，
4: 你俩身材差不多，把衣服换。
3: 不是，科长，那我岂不是参加不了行动了？
4: 劫车用不了那么多人，但是呢，曹排长必须在。快快，
3: 是。

0: 대형님! 에이! 대형님!
1: 에이!
0: 대형님!
1: 에이!
0: 타십시오. 오셔다 드리겠습니다.
1: 아, 고맙지만 괜찮아. 몇 번만 더 가면 도착이야. 아, 근데 주선호 잘하네.
0: 아, 예전에 학교 다녀올 때 조금 배웠었습니다.
1: 뭐? 잘 배웠네.
0: Of course. 또 만납시다.
1: 또 보자고.
2: Bye bye.

0: 飞鸣。
1: 야너네어디로가는거야우리를좀태우다줄수있을까
2: 죄송합니다저번에가는길인데이민총을축하합니다보십시오갈수있을지없을지도확실하지않습니다

0: 여기 자동차 정비 고프 있는데 한번 봐주라고 할게.
1: 조금 말씀이십니까? 가능하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
0: 한번 해봐.
1: 에이! 왜 그랬습니까?
0: 아이, 됐어. 아이, 자식이 성격이 더러워. 건드리지 마.
1: 네.
0: 잘 갔어.
1: 감사합니다. 수리가 되나면 같이 갑시다.

0: 전 회장님, 투적을 촘파십시오. 미군이 철수하고 있습니다.
1: 씨발!
0: 전 회장님, 저희도 철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중국군이 쳐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면 늦습니다.
1: 상부에서 이 꼬주를 사수하는 명령이다!
0: 예!
1: 씨발!

0: 문제가 심각해졌어. 적군의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인해 미군이 버티지 못하고 철수하고 있어.
1: 그것도 옥강교 이남까지 철수할 예정인데 유리한 철수 통로의 옥강교가 우리 수중에서 중공군에 의해 파괴가 됐어. 그로 인해서 지금 미군이 전멸 위기에 처해 있다. 이걸 어떻게 상부에 설명할 거냐 말이야.
2: 참모장님, 일단 진정하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미군 명부대가 다리 근처에 주둔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능력이라면 충분히 옥강교를 보수하는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1: 그걸 누가 몰라서 하는 말인가? 사령부에서 특별히 지시가 내려왔어. 공병부대의 안전을 확보하라고. 그리고 사단장님께서 너와 너의 한계 중대를 지금 당장 발견해서 공병부대의 안전을 확보하라고 하셨다. 그것으로 너의 과오를 정산하라고 말이야.
2: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3: 진호.
4: 간신소.
3: 주라.
4: 是，小心，小钢炮，大牛，避雷针，跟我走。
5: 是。